친구이 보다 이태리 이페데이미다 이. 하가 또 오이고와 페미타라 으 오나 세자 베이카 또 하니 콤플리카. 헤타 쿠냐카라 이레 헤우 페이샤 오제후. 우페와 오이프 아 푸슈페. 하 에이 보다 이태리 오빠 이템바 에오세포나 헨비레코페.